가는데 난 얼레다 빠시까리 나는 부르지 깜빡이 한 번 봐봐 come faccio a fare come faccio a vascannare